0: 난 별이가 도이게 또 우하이가 도네마 노여웨르 코라무 하냐네미 탕웨라페 꽈이 렌테마웨르 코꽈 이카 토히나 야하페 요쿠페바 SPR 바쿠나 오니모이미타라 노레코바 12 a 18 메세스페 네미 탕웨라 노웨르 코이라무 웨테리 바쿠나 이카 투웨테리레 모이카 에옌보이 온베라에 미니스테루 데 살루드 푸블리카 바쿠나토리오페 바쿠나 니모이니 코페테이테 코브라이 코아포 헤쿠투보 코아히나 미타레코베라 Ecuán el vacunatorio es en Uisbeba, vacunate.gov.py. O Marandú o Guajendebe, Tisai, Jateco, Conabe, Botenón de Paraguay, Recuay.
1: Hielos, encubitos, piro, ice. Encontralos en las estaciones de servicios de Shell y Copetrol, Ruta Quinta Horqueta. Pedidos para tus eventos, 0981-134-0000.